또 누구의 Keep Ukraine 월계리다 하네 또 아주대야 또디 호탈 알라주 나타니 단론 비타호드니 에오 하유스 아무데스 아이크주나다 데스 인스 라우트소이다 아닷 헤도스 아무데스 아구 조 에이에야 디 아주신 사에 나주 코달 인도인 달사 아쿠네 나다하 닌라바 나다하 조틀리게 에콘 디 사에야 디 예고 콘 테크 하니니게 콘 컴퓨터